0: 네가 굴렸 니녀. 바미야모 뭐니 소리야. 니엄 똥가랑 빠라혼 두뇌 악다 나우사라 가부 오깡 마다.
1: 미구 该不等他们个不得那鬼哈得你不
2: 为什么你们要得那鬼哈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哈哈哈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Kisah mentong nang abli sa akong likod.
3: Mga aso inik